0: 하는 곳에 있는 곳이 나오니
1: 그치
0: 같이 하라기
2: 그때 라기
1: 브랜드 미니앙가
2: 뻔뻔 그때 라기 그때 미
3: Mari-mari rame-rame kita kumpul tapi gak cepet.